0: 冻死他们都得冻死，不冻死都他妈饿死。哎，爷，爷，哎，爷，哎，爷，马呀，都别，爷，不是马呀，爷，哎，别打了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马呀，
1: 他是个军人，就算死，也要让他死在战场上。
2: 张连长，张连长，团长让你过去一趟，
1: 马上就去。